0: 그러지 마. 부탁해. 저걸 좀 해라고. 박성기, 의사.
1: 중앙집단은 남북인민의 평화 의지를 도시하고 교정협정의 타결을 제재하여 남조선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

0: 있어요, 이성이.
1: 누구요?
0: 이성이요.
1: 이성이 무슨 일 있어?
0: 아버지, 빨리 여기를 피해요. 오늘 작전 실패해서 전차 도망쳐 나왔어요. 모든 대원들이 사살되거나 아니면 잡힌 것 같아요. 장잠님도 활을 맺지 못한 것 같아요. 놈들이 분명히 벌을 잡아서 연행을 알아내고 이곳으로 찾아올 것 같아요.
1: 너희들 간 거지, 너?
0: 중공군들이 사람들을 끌고 간 데를 봤어요. 분명히 들킬 것 같아요.

0: 我给你送，准得了，充电了。
1: 지팡이도내려놔너
0: 여기 왜 왔어?
2: 너네 여우소대 대원들이지?
0: 딴말 말고 말해. 너 누구야?
2: 나 흡표사단 첩보대대 서소우이다. 너네랑 연락하러 왔다. 당대장님이 계시지. 만나게 해달라.
0: 정대장님이 네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인 줄 알아? 신분은 어떻게 증명할 건데?
2: 증명서류가 있다.
0: 보여줘봐. 무슨 임무를 받고 여기 왔는지 얘기해. 그리고 우리 왜 찾아온 거야?
2: 그건 정대장님을 만나서 내가 말씀 직접 드리겠다.
0: 너 다리 왜 다쳤어?
2: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다가 다쳤다.
0: 낙하산? 몇 명 내려갔어?
3: 나 혼자다. 연락이 닿으면 사람들을 몇 명 더 보내서 통신기도 가지고 올 거다.
0: 통신기는 금방 소리도 할 거야.
2: 그럼 잘 됐네. 통신기를 통해서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. 그리고 새 연락 채널, 호출번호 그리고 암호 내가 알려주겠다. 근데 비밀 동굴이 있지 않아?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.
1: 대장님!
4: 이번은 우리 장대장이시다. 도대체 여기 와 갔는지 말해봐.
5: 얘가 장대장이야. 말해봐.
2: 아이고, 장대장님이시구나. 드디어 뵙네요. 제가 꼭 전해 드릴 물건이 있습니다.
0: 멈춰. 순털아, 가방 안에 있는 물건 내가 꺼내겠다.
1: 짜고 짜자!
6: 와, 날 놀아라고!
7: 아이, 또 뵌다!

0: 누가 이거를 꺼내놨어? 어? 나는 이 물건만 보면 화가 나서 뭐 칼로 사람 찌르고 싶어.
1: 어, 근데 왜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세요?
0: 해방되는 날까지 들고 있다가 소화 21년 내 땅과 재산을 뺏어간 놈들과 결판 내는데.
1: 아버지, 근데 왜 저랑 얘기 안 하고 돌아오셨어요?
0: 아이고, 네가 잘까 봐 잘 줄 알고 천천히 내려왔다.
1: 아니, 그래도 연세가 얼마신데 돌멩이만 던져도 제가 들을 수 있어요.
0: 걱정 마라. 젊은 시절에 계속 다니던 길이라 잘한다. 여긴 위아래 다 절벽이라서 아무도 위로하는 법을 모르고 여기 동굴이 있는 거 아는 사람도 없다.
1: 아버지, 아니 우리 남쪽으로 살아요. 제가 보기엔 국군이 여기까지 오기 힘들 것 같아요. 중공군과 북공군이 세력이 더 강해졌어요. 미국군도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.
0: 네가 뭐 한다고? 남으로 가면 나는 알거지야. 내 집, 내 땅 남쪽으로 가져갈 수 있나?
1: 안 되면 저라도 먼저 남쪽에

0: 보내주세요. 제가 자리를 잡으면 아버지를 모셔갈게요.
1: 나도 널 빨리 그쪽으로 보내고 싶어. 어찌든지 우리 이 시대를 이룰 사람이 있어야 되지. 근데 지금은 안 돼. 내 마을에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. 나가기만 하면 바로 잡힌다.
0: 저 안 되면 보초분으로 습격해서 옷을 구해야겠어요.
1: 혼자는 안 된다. 나는 아이 먹어 도움이 안 되고 너 말고 또 도망쳐 나온 대원이 없어서?
0: 저희 쪽은 저밖에 도망쳐 나오지 못한 것 같고 장대당 쪽은 연락 신호가 없는 거 보니까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.
1: 그럼 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.
2: 山洪来时，务必第一时间撤离。别恋随身的细软，别顺着河流方向跑。立即向河道、沟谷两侧高地快速转移避险。如果不幸被洪水围困，利用手机通讯求助，可通过点燃烟火、挥动鲜艳衣物等方式主动发出求救信号，等待救援。绝不盲目涉水逃生，远离电线杆、变压器等带电危险源，规避触电风险。
3: 每一次出发都要平安回家。
4: 认识一下，我是你老舅。
5: 你想干啥呀？
6: 我们要在这里造出我们的宇宙飞船。
5: 宇宙飞船，
7: 现在是做边境贸易的好时机。
8: 完事了，
9: 思考，了解。
8: 你展开说说什么？
3: 哎，时机，哎，味道。

0: 이정아, 밤중에 안 자고 뭐 하노?
1: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. 지금 연락 시간이거든요. 장 대장님 쪽에 한 명도 못 빠져나올 리가 없어요.
2: 우리 쪽 사람이에요.

0: 우리 쪽 사람의 분명히 맞아요.
1: 놈들이 아닐까?
0: 아니에요. 다른 거 말해도 이 신호만큼은 말하지 않기로 맹세했어요.
1: 아무도 믿으면 안 돼.
0: 네,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내일 아침에 이반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거기는 누군가 미행하면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.
1: 지금 가려고?

0: 됐어. 이제 뒤돌아서. 어, 가까워지마.
1: 회장님. 형님의 손에는 모두 빠져나왔습니까?
0: 주문하니 뭐야?
2: 아하, 이거 이틀 동안 소문나 있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.
0: 말해, 너 어떻게 빠져나왔어?
2: 제가 원래 행동이 느려 뒤쳐졌는데 적군이 후방을 공격하려는 걸 보고 소리 질렀어요. 대장님이 철수하라는 거 듣고 도망쳤죠. 한숨 쉬다 보니 길을 잃었고 숨을 곳을 찾아 몸을 숨겼어요. 날이 밝고 나서 어딘지 알았어요.
0: 씨발, 거짓말하지 마! 적군이 버전 첩자라면 바로 죽여버릴 거야!
3: 저거다. 朴有天已经接到信号，我们看到他进树林了。你们能追踪他们的去向吗？放心，我们老莫从来不会答应他做不到的事情。好，那就按计划出发。是。
2: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형님은 왜 저를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? 저 진짜 도망쳐 나온 거예요. 그럴 줄 알았더라면 형님과 연락을 취할 게 아니라 방법을 대서 남쪽으로 갈 걸 그랬어요.
0: 남쪽으로? 꿈도 야무지네. 아, 전방전선 넘을 수 있을 것 같아?
2: 형님, 정말이에요. 저한테 정말 방법이 있어요. 중공군 방어선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요.
0: 또 날 속이려고?
2: 형님, 거짓말 아니에요. 제가 온 지 한참 됐는데도 뒤따라오는 적군이 없잖아요.
0: 날 또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
4: 알지!
2: 형님, 제가 만약 형님을 속인다면 이 감자처럼 으깨질 거예요.
0: 시끄러워. 넘어가, 빨리!
4: 눈 감아!
0: 따라와.

0: 班长，这个方向过去不久。行，集合。末日跟带路一路纵队，大家跟上，出发。
1: 형님，좀풀어줘요。어형님좀풀어주세요。 길이 너무 험해요.
2: 시끄러. 여기 우리 아버지 사우지다. 누구도 몰라야 돼. 빨리 와. 씨.

0: 무서워요.
1: 가세를 좀 보고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. 음식과 물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. 입 벌려.
0: 달렸어요.
1: 입 벌려.
2: 형제.
3: 접선 어떻게 잘 됐나?
2: 네, 별탈 없이 끝낸 것 같습니다. 미해하는 사람도 없었고요.
3: 그 사람은?
2: 박유전이었는데 믿음이 안 가서 산 꼭대기에 묶어놨습니다.
3: 잘했다. 우리 이곳은 누구도 알려주면 안 돼.

0: 무덤을 풀었어.
1: 제가 푼 거예요.
0: 그 소리!
2: 我去找找他有没有下去的路。等会儿，一鸣，先喊话。
3: 밑에 있는 사람 잘 들어. 우리는 포로를 우대한다. 당장 먹기를 버리고 투하하며 목숨을 살려준다. 그리고 죽고는 협상할 수 있지만 저한다면 다 죽여버린다.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.
2: 我还是下去看看吧。
4: 于小三、张德壮、张洋子，你们在这儿警戒，其他人跟我下去看看沙子情况。走，
5: 是。

0: 이 포진지들의 위치를 봐봐. 놈들은 지금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어. 사정 거리는 저들 진지 정범에만 닿을 수 있고 우리의 155mm 법반경을 딱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. 하지만 우리는 궁정에 저의 우세가 있어.
1: 지금 당장 이 정보를 사령부에 알리고 공군에게 복격하라고 전해.
2: 집중도 보십시오.
0: 그들이 걱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. 복격하면 정보 수집이 어려워지겠지. 일단 이 정보를 그냥 두고 여우소 내가 더 많은 정보를 보내오면 그때 다시 보고하자고. 괜히 누군가 참지 못하고 궁금해가 알리면 안 되니까 말이야. 그리고 여우소대가 보내온 모든 정보가 공군이랑 전범 부대가 정찰한 장원과 일치한지 확인해봐. 놈들의 군사 배치 확실하게 조사하고 나면 그때 대규모 복격을 조치해. 저희 부처 보내자고.
2: 네, 알겠습니다.

0: 여우소대에서 놈들이 지휘소를 찾았습니다. 총 세 군데 중 한 군데는 사단급으로 보이는 지휘소입니다. 이 근처에서 대공포 부대도 찾았습니다.
1: 그래,
2: 이제 끝날 때가 됐어.
3: 经过将近一个月的准备，我方在战役部署、物资弹药的调配准备工作均已完成，现在调集到大炮1100多门，物资储备达到了